Ti has problems? Ti auto stat eri? A mia til traffic? Ti sas buce fa?